0: 크게 예매인
1: 살라마바타 급하다 연다탄음 샤라한 이니 주마 한여 벗사나 누차판 펑어루 시카 조하나 라디한 모쿠 텍스 쿠세콜라칸